0: 系啦，咁啊，接住落嚟，我哋要听一听琼姐嘅电话啦，琼姐。
1: 系你好，
2: 你好，
1: 你好，两位主持好。
0: 哎呀，欢迎你啊，琼姐。系。
1: 系我点咗呢个何非凡嘅歌啊？今日系啊，就
0: 元宵夜夜白头吟，
1: 系啊，点俾我嘅亲人啦，同埋嗰啲朋友啦，同埋你哋电台嘅工作人员啦，
0: 系好啊，好啊，
1: 阿文儿小姐，
0: 好啊，好啊，佢听住嘅，
1: 佢同我哋同我哋搵歌，
0: 唔好客气，好系咁多，
1: 系啊，
0: 好啦，咁我哋一齐听歌啦，琼姐，好啊，多谢晒你电话，
1: 拜
2: 拜，
0: 好啦，我哋听
2: 为大家送上何非凡嘅《元宵夜夜白头吟》。
3: 白头吟，白头吟啊！